0: 막 노린범 뚜리스타 구신나저리
1: 란토이스로 가반부 다그저리 루이나나 아그시와니 인팔기 토럼 다비람리바 마양봄나막부 뭉파마시다 아무카하나 다람나 옥저리 노룩저리 하우직 봉파마시다 다비리바 싱기다막다 부두나 락저리 라디오 릴라 우직 랑메 릴라이바 아조보유나 릴라부톡바 아디카리메용 기첸드라 서마 아마디 부톡바다 땡방바 아톡밤 수바스 선생 하우직 레이저리 라디오 릴라 우직 랑메

0: 哎，妈妈未必，困头里面那么大你不来的嗨。
1: 打这里，我拜不我。
0: 啊，没把人的都没偷了哦，那一心的人不都要么么的什么特给给都给弄过。
1: 不偷这个给嘛拜不我。
2: 那一心的人不偷这个哩。
0: 啊，疙瘩疙瘩疙瘩，那一心的都不有疙瘩。啊，妈妈喂的。
2: 딱 비유 도 나나 아니요 비다.
0: 왕래는 아학 팜도 나 와리 신문 도나 말은 식 팀신해 마마.
2: 나나 아니요 비가 와리 싱불리나 말랑 이식 템시 뽑딱 비바 거리 걸음바 여와노 딱 비요.
0: 큰 토렌데 운비 뿡닝 짱나 와클람 팡나다나 따로다.
2: 신딱 비유도 나나 아니요 비다.
0: 이몸랑랜 저비 바리 붕어 저와 저벌레 뜸 파락래다. 아, 이 몸의 비마학디 앙앙 나와 외링의 발림 세네 기브나 말아이 복수 티호레비 이 몸니도 고로운 옹어 못다보 라이르 범아빠이나 빠리 몸아니기 마닝 통한바 남들이네 마마.
2: 야와두기 오에라바디 쿤타올렘비 에학디 까리 토이나 캉제디 캉제디
0: 마마.
2: 나 몸랑 레니 비마 토나 생장비 라이닝 파레이 셋 피세 ngawduna bu yangdaulam jaw thoktuna chatki ga dawri bara kaino
0: kali ya anu ni chin ngai ge to ba
2: mama wei be ha ki ya wa bu na pa khoi jang na mata de nga ngi ma khum de ma chi ma chi khuding chap chap lep tumin tumin hek marei do pai ma kari wa khal bu khan bano wang len khuding hik nai hek kap tu na marei ba a namom lang len chau bi se pai ma ka ngau na du na yang bi thak chat khi ga dauri bani hai jari si ni
0: khun tho len bi
2: ma pa wei ba na wa ra wa tem bi ho ko hai yeng nong phat tan nong da thok la ga ma ma atuan bi ni ya wa pauk thang na bi ni pok ta bi ma ma ai ngon da tai sin bi ra ka ni ye
0: on tho ng so pai ma wa khal the li da ko ma ma wei bi nam sha ka ri ya wa bu jing go ina ba no nei ye mo do ma tho ka ra pa ya ho na sha 아빠가다 요람다 이놈 신학도 통람다 마사비 가디 용능라 발렘 판토셋나 카이나라니 빠이무능다 랑딱나 와클람진 분도나 밀루라지 이호분인 헬마마능바
2: 히스 와클람진 분도나 밀루라지 이호리바 마워이래고 까이로이 레이까이 따라 마망다 이 까이 생고이 피로 콤니 찡고이네 제바니
0: 아하 마마 오이비 빠이면 웅다 와야 왕제 탐란 와이 북로 빠로 도프데고 이모만 싱데나보 낭이금 싱롱게들은 하이 예모도 농담 티네 땅 키바나 군 토울엔 바이기 마 복세 라이르 바기 라이나나 랑고 있쩐 난 톡부디 남들에도 마마 너무 친구는 카레당 센비 까보다 때렸기 센자 따루게 레이텔라이를 꼭내 시도 마마
2: 딱 비리바야 와도 나나이 누비나 까름나부 퍽콤라시게 때렸기 센자 따루게 레이텔라이를 꼭내시 아춤바디 야와니도 마파이구모
0: 파래파래 하이엠 꼬로우농 아유기 엔다 응안바다 콩산 누미또 랩레게도 마마
2: 마파이구모
0: 아 마파이는 콩산 갈바뚱 라이브 TV 모음부 따티 따오에는 도비 놓고 이 몸뿐이 시키니 해. 아, 이 몸을 누는 사는 도비 고 마마 안나.
2: 이 몸마기다막 와칼쿠로 선비노. 나파리 앞이 각사오바가 사나두나 마레이자리. 빨리 마마오이 비에 수마레이리. 가나나 락서 쿠둠부 짠게다기.
0: 많이 많이 많이. 해영은 해 마마. 능시 크라비 이 몸인 해. 이 몸만은 앙앙 나와 우리네 아신 땅로 우리네 탱락라바다 이 몸나 마마기 콤랑딜람락 대엠바야드는 껍키도 나온 이 몸부 복제비 빨리 마마 감비레이 마까이네 키비기 마샥 팡라비 이 몸니네 마마 에호 아포비 빨리 엠시에나 크라버수 마마 또한 난 레이리 해네 쏙 톡잡은 이도와이나
2: 아 아숨바니 마 빠이붕어
0: 팔에 팔에 팔에 이랑도 생도나 따라 토랑제로 로서로
2: 파가니 토랑제로 러기에마 빠이붕어
3: 군타올레마
0: 군타올레마
3: 양바
0: 내 양바 콩도이래 이네
3: 양바 콩도이래 리브라 예 이나옥돈지쇼 여비래 이다나
4: 허이 나나옥수 하이나뚱인제리 이도따다
0: 군타올레마
3: 따비유 양바
0: 따릿기 샌자아따간바 신비 커보드 콩산바디 하행 꼬로 농 안은 보왕렌 콩산놈이 렙러시 왔다간나기 아주 콩도에
3: 렙러시 양바 렙러시 여와도막 나나의 호우누비가 뽕미네 저바 아이기디 로이제레도 양바
4: 나나오이디 가리 토이나 컨제디도 양바 양바니나 마시는 뭐 버리 하이부터 하이나 뚱인자가 니도 따다
0: 이나오샤 아주보와 판마베디 말이 까우파다바
3: 따피 양바 까름바루보와 판모레
0: 쿨까야라 너무 침범께야니 작가라고 콩펌 오이바나 콩로우빠로 톡당 두레이 이래 젠더나 때렛기 선자마랑 까이나 단펀나바 징우뽀빠 레농로자 박항바 루블라이세 통니자바 꼬프대 꼬이나우사
3: 통니자시 양바 통니자시
4: 아루블라이니 딱비바 나나와 뻥바디 가리야마트 강제디로다
0: 아만 강제루 내양바 하이게
3: 딱비
0: 이나우사 따루 나코이 아니마 박항바기 와리세 레농 론자 박항바나 땅쿨 훗똑 박항바 랑원 떡드나 람렌 람담 광브렌 카나 사바 람렌 몽바 싱농 훗뜨기 셀라 라미 사용 떡나 빠르키야 셀라 마나 빠르클라 람렌 람담 람프라이 풍다 호바 파멘 우자오 우융 빰비다 카이동키에 나우사 셀라 라미 마나 카이동너 똥넘바 람렌 람담부 셀라 마기 콜로이 밀레 러우드나 람미 똥 거기 라마이톤 고키바데기 보이레이 차론 수로나

0: 대놈 맞던 탁다 돌리바 다 타완이 싹시 나 거이수 라이브 TV 사업이 얘기 있다우세 닝아이다 나 영리보 라이브 TV 사업이 얘기 아와바세 발렘판 타우다 야와 파우다 미우가바
1: 이제 말
0: 이도닝 더 이제 용기 입은 거 이도닝 더 땅러울레이나 탱러바 왕레인다 그리기 이도닝 더우나 마빠랑다 돌락바노 이제 용기 입은 거
1: 제발 빨리 미마 곰린 둥근 단 그래 너 와나 따라 잡고 독재를 이겨
0: 이제 용기 입은 거
1: 가라 이놈 자다마나 람나리니 따라 진단 미로 제발
0: 이세영 기봉오 이도닝 타옹룽 시바 이세영 따라 람디에
1: 이제만 따라 진담로
0: 이세영 따라 진담로 예 이도닝 타 이세영 따라 람디에 발림 이마 따크라바디 세비 세탱 비르라니 이도닝 타 이란웅더성 콤렌 뚱쿨 따르로 가봐
1: 이제만
0: 이세영 기도닝 타
1: 따라 사다보나 람바나 제대로 비치
0: 이도닝토
1: 이치미 람바 꼽나봐 나도닝토나 이치미 따라 잡고가 우동자바니
0: 이도닝토
1: 따라 진담미로 나도닝토나 따라 인자기
0: 이치미 이도닝토 이도닝토기 야와 따바다 나 지하마이나 까리하이나보 범일레시기니 이도닝 타우나 일리바 따라 싹시 이제 사르겠고 이도닝 타우
1: 이게 엄마 말했다 이제 말라 나도 미안해봐 나도닝 타우 강함대
0: 이도닝 타우
1: 나는 더 잠들 수 있지만
0: 나한테 빨리 임기 세포 강함로 이도닝 타우
1: 빨리 콘렌도 콘판 그래
0: 이쌤 이러한 농도 쌍봐야 돼 이도닝 타우 이쌤 이러한 농도 쌍봐야 돼
1: 이제 마나마 야자분이나 나도닝 타우 빨리 이마나 미갑중에 이러한 농도 쌍그러게
0: 이도닝 타우
1: 나도닝 타우 나 일리바 나 봉자라이 비세 이제 말다인 미력에
0: 이도닝 타우
1: 너봐 빨리 미니까 중에 이러한 놈의 쌍차
0: 오 마치의 마이기다 먹다 마남도 일리방아 봉차를 입히세 비람라 벗고 이제 용기 입은 어이도 닝도 꼬롱 농가 나크라비 아 빨리 마 복비 나 몸불럭 신비로 가봐 나 몸 라이브 TV디 딸방 말랑 반시다 행전이

0: 마맘다 타답이라 무가봐.
1: 셀라두봄 타답이라 그래. 셀라두봄 타답이라 그래. 저비 애기 어하버시 우비래. 셀라두봄 심시 콤질라게. 두봄 심시 퍼질라가 빨렘 이마또원 강드링에 셀라랑마이 온도나 빠이크라게. 셀라랑마이 온도나 빠이크라게. 빠이방암래. 빠이방암래. 응아시 꼬록다기 반타올라이라 강복상세 타독람바 따려도 반타와 복바 나 몸디 반타올라만 생함드레다꼬
2: 이치만 이치만 까리마 따우노 찍라 두부 먹다 찍라 랑원 온도날레람바 이치만
1: 이시용기 이붕어이두닝 타옹룽시바 라이벅 티비나 쌤디 나시 꼬롱 농대기 싱좀 라이자탁 강쟁 하롱나 이친삭 오이 색라락다 띤두나 이닝 탐나 빠이크라게 이세용기 어와벅 꼭라게 이두닝
2: 나티 나티 나티 나티 이치말 색라락다 띤키베야로 예
1: 이세용기 이두닝 타오 이세목함라가 누까이다오바게 발렘 이마 돈기 세비 세팅다 나시아마이디 강암드레네 도딕도
2: 이치말 나마 야드라바디 노과사오고수 이치엠기 해나둥인 자가니
1: 이치엠기 도닝도
2: 이치엠나 나돔체라락다 까람나 띵가니
1: 이도닝도
2: 이치엠기 아와바다 까나나 띵방비가니 이치말
1: 이도닝도
2: chiklalagta paimi na se nawa busu pu biu ne chemal
1: madu yade idu ning thau ipadi chiklalagta tin ba yade
2: chemal ban thau ipai bi ngona taret ki senja tan ki wa halwai rak laga kari ai na nawa na pau dam la sige chemal
1: ban thau lai ra ban lak laga na se mai bu pong la ba di lai ba ti bi da se di palem sai the kangam da awa mai chakop na ba chikla lang mai olaga pai kre ai na paung da mu koi de ning tau
2: ijemal nawwa wu tha do lagi ra ne nawwa za wu su wa lo wa ra ne ijemal
1: ijem gi do ning tau nung si ba ijem kangam da re ijem gi awa ba se kok lagi ga ba i do ning tau
2: ijemal
1: i do ning tau na pan tau ma na halwai ra yawa si matanga paudamu ko
2: chimal
1: handak ki mapok langon sidadi pantau gi laman singamdre matang mapok langon da pantau laman singlage iduning thong na pantau oi bada paudamu ko
2: jema
1: iduning thong di palem pantau gi laman singram ko ko iduning thong isem pai krage duning thau isem korau thakta pai krage
2: pai krage kana kana lege ai ye jem je amuk ta kamiyo amuk ta kamiyo ichemal ichemal chekla sangurak ta tin kare ichemal ichemal
3: hey ma pham sida kai dauram lina isem hal isem han yawami kap tu na leram bati paudam mo
2: pale mi ma popi ichemal se amuk ta khambiyo ichem chekla lang mai yonduna chekla sangurak ta tin kare pale ichem se amuk ta khambiyo
3: yawa dugi oi re ko pari oi bana hangna teng tha na oi na mikap libati nang gi na sim sakpi pok min na dabi nung si dana nung si sa bi si ro chekla wonduna pai ge pai ja khisanu kari gi khamba ha kari gi khamba no kari thogi khamba no
2: pale mo popi
3: pai mo kai na pele kontrol em bi ai gi ning ba se hek thungi da
2: jebal
3: wa po lum pugan bi suni nom ni makhang da bi lai no sanu mama asi bi dugi manak ta
2: jebal
3: kari gi semhal lao lao mong bai ran ge sang si lao lao lao me he pari lao

0: 람상 라포시디 온통 수와이다. 아, 호집디 몽비란 요래다나. 아, 꼭렌 탁다 부리바 뽀용세 다르게. 몽비란 야시보 까남들 있다마라. 뭐와 먹고는 뭐또 마다디다. 아, 아이 마마오이비 아이 군토울엔비나 학불에 있다버려나. 하, 바디몸, 이몸 쪼비, 바디붕온 시바, 빨라엔 헤.
1: 반타오 뽀빠. 반타오.
0: 그리 도래 바디. 바디 왜 베시하나. 반타오나 바이 우르가 마이 통마가 막나 비랑 비로이나는 쯤 토록거든. 하. 빨리빨리 잡아 가이도라 가이도라
1: 반다오 뽀빠 이쯤 라이라비도
0: 하 나쯤 가이도라 봐
1: 이쯤 몽베 이랄 농다 라이트레 반다오 뽀빠
0: 가이 빨리 보는지 봐 나쯤 가이도 사카라 봐 하 하요네 나쯤 가이도 공산 카라바기네
1: 반다오 뽀빠 라이벅 TV 이쯤디 발렘 제이 탱강암다 아와마이 자꼬나바 제글랑마이온 두방캄나바이케바도바
0: 올몸능시네 한데킬랑 반타우나바이보와라오바라네헬모
1: 한데킬랑오나시디 반타우길라만싱암드레 마탕랑온다 반타우길라만싱라게
0: 방울라미네다바리다이모비베마눈치비반도우나빠이디망제르다나망제르다나랑레라이브TV모나카리게반타오이무나람데어어마니마니이란이라이할로아이럭보다양도울라마캉드텔나럭키바 제클라랑메이도 이모만에 이모만에
1: 더보봐
0: 농도올탁도 빠이리버 제클라성우럭뜨기 제클라하마나 아이브우르가 빨타락 제클라하나미우피라미호나 꼬이나 이나악도빠 아이브 카마곰 아이브 말케이징네 요하마 보호 봉도 없으니 사문학도 꼬이나 빨게 비치글라도 이 몸랑랜 쪼비네
1: 반다오 뽀빠
0: 빨리뽀 이 몸눈시비 반다오나 봐야 하고 하러 오버네 랑랜 이 몸기나 먹자 이랑 뿌르클리에 레이랑 뿌르클리에 바이베마 나마돈게 제이비 제이텐 강문간다더라 이모는 제클라랑메이 오이나 월라보라다 거울 왕시비 야 아이 아이 마마 오이비 그리기 몽비라는데 다 떠오르는 로니 마빠랑이 돌아오하이
1: 따자래 따자래 마빠 이봉아
0: 빨리 잡으나 빠우다 무리가 여와시 아줌마 여와라 하 아줌마 여와라 그리기 땡카리 그리기 땡카리 친구요 증거유네 이 몸 저기 람렌께서 공산 기본원에 마파이나 때렸기신 딸로 썩기네 이 몸도 나 반드시 내려만났더네 마마
1: 마파이 붕어
0: 나북 토끼 나 몸도 때에 빨면 응득한 까리기 나 몸 와도 미능시 아우다나 간비바노 이 몸 레이트바 몸비라 눈치다 남수
1: 나이 나비부 세이비 세이팅 나이 나와르피오
2: hoy bi wa khal thien bi ma pok te pok lu ba da na nai na bi na lang ja kare lang ja kare i mo ma gi ma pham da ma ma hoy bi ai hak na ya ro sa bu on kare ne ma pai bu ba
0: ma ma hoy bi na hak na kare gi ma ma hoy bi gi wa khan che lam de
2: ma ni
0: mo ma ni su ba da i mo ma ni su ba da na
2: Pai mo wa khal thien bi bu ngak piu de ma pai bu bo ai na lan ki ba ki bi to ngak piu ma pai bu bo
0: no mo do thak ta pai ni ba ha se la cha di lang mai o na ko yi na ru te mo om cha bi bu yo ba la Hai rang pon bi cha ne, hai rang pon bi mo ne. Lai ru pon thau ne mo, hai rang pu ne, hai rang pu ne. I mo nang bu lu chi ne, i ba u ca ri o ye chi ne.

이세기 썼던다 르트 야드라 다 한적은 이놈 들봉 머리금 닛망아 도로마시블란 톡비게다바 기드락 만들기 깡부 아마디 에이바 감라칸타 라이스럼 마니프리 필름 세싱 쿠돌담 저그니 눈텔봉 어흠 눈텔봉 마리가 미닛 군트라망아 나이 코타키시 다한저그니 눈미당 와이람 뿡망아 감닛 아니 눈미당 와이람 뿡망아 마카이타 아파마담다 쿠돌담 저그니 빗자 3 어흠 수바탕카 릴라 시부산 비게다바 농인 수망 릴라 아티스 애소시에이션 기 릴라 강보

와 아마타 하이르로이나 밤다 와르바 와칼 손타르바 북님 아이기드 오야오르게 젖크로낭디 나닝담나 쪽타르바 분시의 시대기 랍나

0: 삼재님이 로마틱 아타이티스나 까헬락바지 학장리 사룩다 아타야타이 아까지 양렌 사루 아까지 깃니 이 모시다 깃니가 눈매 아까지 마땅 키디시 로마틱 아타이티스 대고 파이디기 이하헨브라 아까지 마시나 깃니가 눈매 아까지 마람나 까리디노 아까지 아까지 양렌 사루다 아까지 솔락바깐나 마람 까리디노 아까지 아까지 로마틱 아타이티스 다우서반니스 아마나 아까지 깃니가 눈매 마땅다 한진 눈매 아까지 마람 까리디노 아드마시 눈가 마이 레이나이 바시 마람 까리디노 하이바시 아이코지 야암나 누나 암컨 마무타 안암타 탁피야 마가 야암나 자간 아로이바다 마스데기 나 폭나바시 아이코이 카리 타우바다게 노키스 누파시 마스 마칸 탁피야 가니 샤르부 아무만나 아이 카우저로 타겟자
1: 파가니 파가니 렌짓 콩만데기 야암 마릭 좀나 함비라 크레 도크터
2: 탁피요 오신지엄 야메 고마 하이제 고기 간 아트라이티스 마컬싱 하이브네 아트라이티스 마컬 야스기마데 야마니 마이 고제스기 마뚱이나 아고기 가니 오토이문기 디하이데 지기루마토 아트라이티스 마토 메암나이리부 고디 인펙티브 아트라이티스 하이비아이 아디기 크리스탈 인듀스 나 가우던 타원나 한마고 아디 후지기 웨렌데 오스티오아트라이티스 웨비아이 고 아나 아트라이티스 마칸디 아스기마틱 마기 간 고제스기 마뚱이나 스기마틱 야암그라니 아드나 후지만 하이버지기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하이리시디
1: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가 나시 코이나 카네리시가 아니시 케나본도 딱
2: 아시 아니잠 케나니 아마나 아시 코이기 시기 오스티오 아트라이티스 나 코이 웨어인 디어 코이 카틀레싱 또 코이기 툼들럭
1: 빠디니 또 코이기 타
2: 헤니 유스 오버 헬럭
1: 바 야암나 세히 리상시나 시진나럭 바데기 마시 파타럭 바 하이가드라 카이타럭 바
2: 하이가드라 아두고 지기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하이나 코이 마디 시스테믹 디지즈 니 코이 루마 코이 오토이문 디지즈 니 마데 코이 학상리 오버 코이기 코이 이뮤니티 데기 코이 학상 nga thok chana ba khoi gi fight tong na ba
1: ma pan de ki chang po me hima tang ma yam ja hakchang gi nga thok chana ba shakti du na ma du attack to go da ba do
2: adu akhoi hakchang gi join ne
1: te hakchang gi saruk ching chi da
2: wa ne attack to adu ma di khoi gi da choi ba gi na ba ni du ma di system nai na khoi akai pi ma di join khata da su na de ho ji high lung sa su na bi ai kidney du su na bi ma heart su na bi skin du su na bi ma di almost all the system de attack to wi kwa adu ma na marum wa ge kidney da khoi gi ana ba dum da hel kwa kidney gi tongam ba khoi gi ne khoi gi khoi kidney da ana ba khoi gi kidney damage so bugi ya bugi sans meam le heli hoji gi roma 28 marom ga du adu ga kidney damage ro mina nung stone formation jum tau adu ma ga directly stone formation ga yam kon mari le na bari wei de adu ga sa gi gouty arthritis hybis di ma ga di direct wen khoi stone formation gi khoi kidney da stone formation da bugi adu ma ga mari le ne bu ko du hoji gi roma 28 di kidney so hol min marom wei na adu gi indirectly khoi gi kidney da nungle ko budi mai to bu yai adu ma na re ha de ne ta khu nungle ni ha bu na te ma de system with disease ni almost all the system it to do ni
1: oi hello songi mingle from takpiro makha cha thaje ke doctor masi gi si amna common oi khu nupa da na kitang handara ga nupi da na chahi yang khai lankhal agati amna common oi kri nupi manga le pa da amadi masi gi khu na ba gi thong chi thengna ga ni noi ta si thengna ga ni ha de na takpire adu masi gi si naba horakpa sigi mong che kitang kitang naramade ki khara khara sum henjalak khara henjalak lasa di chatpa ngamukta bagi stage ga phoba khoina
2: do
1: thengna je aduna doctor singh nam sigi categorization stages se kamani yeng bi ke
2: adar ma je khoina aham da khoi ma patient lak tu se ma khoi maram ani dane aham da na pain khoi khuru se narani na ban maram ma khoi da soi lak ani number 2 na function da kai ba lak pa ma gi num num da taw duty sing da kai ba lak de mal si ani je maram dine ma khoi da khoi da op ka no da lak tu se adar ma aham de initial stage de kitang naram ni nara ga dum ma kan ma na dum menes ob ya jagi ni adu ma staging we na khoi na khai do bukan de khoi x-ray ya kan x-ray de kyam yam suction ge hadan stage mari thon khai do ko 0 1 2 3 4 na stage adu gi ma tung ne julaying do ni stage ya mi ge phat bi hen do ni
1: ahoi hello
3: hello
1: atakpiu takpiu
3: doctor ai ba ai sen dambol phujing chining de gi hawai ba mi bo to ba ai na hanja ding ba di ko
1: takpiu
3: arum ayang thangat pa khot pa man chi di khu na ba gi problem lai ba man chi khana ba do ro ama do ro man chi thing jeno khona ba do hoina ma chi chola pa ya ba gi khudam lai ba man chi gi mata ang chi da antang khutna takpiu ma ba expert gi
1: phagani phagani doctor ita bi
2: yam phaja ko sani arum yang tha mai adan than oxford kan university ne kan stadium to yo taung ko mi hum khang kale first ki mi jina ko ko competitive runner kan sen ba khru yam to sin da kam bu second na ko ki recreational runner na ko ki ko nga ki nuwa jana ba jogging to kam bu third na sedentary ko ki lifestyle to kam bu khru yam to sin da moi da karam no so da na ge ne moi stri to kan aham ki group sin khwai de maximum 13% mu na ba ha mi competitive runner se adu second ki sin na ko ki recreational runner na ko ki mai na

0: 어제도 없는 따비리 징롤기 새롤기 토름다 띵이르던 아무리마 방을 시작바 꼬이랭 마땀시신 아카시반 인파울 허지 묵찬 독자리 재미기 토름
1: 아카시반 인파울 베팅기디 인저 애초 아니 재미 프로그램 밤 길러딜러제 헤나이구 다렘가 이 바이키금광 레네틀리광 그쵸티제 다렘 아이더가 아니 그 레차 리오 아이들레 보아 아니 로이메 발라 아니 제

0: 나 영혼이나 코이고 이 맛도만이 각시나랍니다. 나 코이 아니나 사례 강동 파나 네 빨에 전화가시디 딴자라파 마 방간기 맘을 마부 아이고다 시나라래 아무것도 이해가 오래나 코이고 아무것도 이해가 오래나 코이고
1: အဒုံပတပိဘေးစီစီ

0: 아이 딸이 브로 딸이 브로는 뭐 엉엉 행동들로 신나버 떠오네 마땀새 아이오 그래 공공은 뭐 가있다 그래 해버니
1: 어 딸이 딸이 뭐이 봐봐 사시다 레이저래
0: 사탁바 라이리네 디우션 찾가다 엉엉 행동들로 신가버로
1: 레이리엔 좀 비디 마마이마 미따벌로 이크라버니 마기 농야에시나네 하고래 하고래 디 하이르가 좀 신다나 레이리시니요
0: 가리노 마시기 엉엉 신나 떠오르시보 마시 미워레 떠오리코 아이 농야이 농야이 허주 파벅거리 떠오리 허걸로 뿡뭐 흠뭐 가이 따래 올해는 묵낭 허우드러버디나 거기 사르드는 쌍흘로에 하락가 떠오리 에이 낭 미워로이 떠오리꼬
1: 이마 이마 똥냉만아 시도래 짱다 탁게봐 허이 자기 자로 토기게
0: 하깡 와와 잘래드나 어두운 이닝디 해게마
1: 봐봐 아이 하나 타다비라 묵고 아이 타다라 마가 타모야야 묵 타다비로 하이바
0: 이베마 나붕 하나 타다비는 판

0: 모아놓대 모아놓대 아이진 터링 터링 터크돌임 아이기 구시네 구시 이마이 파나 로잉 콜 만찬 구디마 아빠 한번 또 로드 신으름 이봐 이마주 오직디 시그래 이선 높이야 마크가 앵무온다 꽤 예를 내는 부디 수요 마임 반토 그래 누가야 앵무온다 까람트 예비로야 시야 레카이 지네 마루오나마 나사 마얌 시카난 시니가 오이 너희들 융어버기 있어 진짜 세비오까 아이 그러모 아이 세비인데 아이 세비봐 융미오미니
1: 할로 기다리게 아 할로 니넷 왁도 이놈 놈 하이따 봐마리 나띠 낭낭낭보도 마이 이생생대 해봐 아 호이 생이 생이
2: 그이
1: 그이 말아 따로이다 이마하게 와보 끝난 또 미에 아이나 레리샤 난가 와리 사바세 농아이나 바하이다나 잭벌 마야시다 톨라이네 아스 따로이미야 바바리 타박 짝키바대기 할락드리에
0: 멘토이 왜 아이기 눈빛이야 북비 북셀 떡비 Nang butum mabu, manglingge esin pumyom yom jalla bakanung duda, kumsi sajibugi mangaw tiba nungsin na huis harapada kinta gada bagi ngayra ba makong yaw draba yom jaw duda nungay na tung kuntali bi, nang ditum mabhabani na nungay na tumamani. Nasa mayam sing tu di masing surabro. A tongji hangon ne.
3: As kong da so dum chango. Tong a dum hang da na laiba ne.
0: Hem. Ma di ai la ni khang ba de gi masa sing si da. Disturb to ra ni kai du ul mani ne. Tongji hang tu ga pura. Sound slipped the ninin ladies, is it? Mentor! Mentor! Hey, Mentor!
1: Oh, wait, my. You are serious. You must. Hello. I ain't the rocky qua. A quip of a hala, Mali. Eight amagi. Tamoko.
3: Kaino. A duk canalaro, I do war. A stunning visit. Kaino hungry. Tong and hung the labor and he cooked young on the higher do war.
0: Nazarin di loy sugar bo. Tabadi. Adoga tumban di halakar bo.
3: Tabadi dum leo dinya. A tumba di halak di ma.

0: 엄마, 미엄마.
1: 다다.
0: 에이, 쓸라이드나. 라라라, 좀 쎄쎄쎄쎄. 손도 봄. 가리 큰 애지기 있으니 다다서들나 봄.
1: 다다.
0: 하이하이.
1: 아이 순애. 와치기 오이나 미암는 웅시비두나 미암기 미훗 하이버도 헨비래.
0: 호이호이.
1: 하우직디 아이 순애가이시기 아와다파 저컷 공탕기 마람다 미암고 다톡다신다고도.
0: 에, 도그도분이 도그도분이. 쓸시디 모두 도그도 위아도분이.
1: 오이다다.
0: 아이디 보트가르분이 가이네네. 녹소 헥텔레라바. 마탕기다네 수디 방두리
1: 마리다다
0: 아도 아이디에 이젠기다마 와디와기분이고 아이기세 어와만 토부딘나띠
1: 오 쯤미쯤미다다 아이가우제디고 다다코이나 아이기다마 와비키바 아두기다먹다 아이나목 다다코기 아와르파인제가도리바니 아이나가시 다다기다락사리바시수 아두기니네다다
2: 하이마 아이코이기 컨실러 아노비니나 I quite see the language with the carina togan togagania.
1: Yare de inama inamagata daga amadi angang singi. I nangam zabamating amakak pangzagi kalagalak zabani. Angang sing so how's it the job we already done. Ado tada isibu tada kuyi angang sibu kayano a bab a my tada.
0: Dema yam deda. Nang tada kisi dozen tang kayamatani. Pakangle, Shabi Pab, Yaroponida.
1: Aduginetada, Angang Singi Kalagani Aina Laksaribase. Like I see the late light and a maram oiraga, Lady Makasa Tabadingam Zadaba. Glasty and the pastor of Angang Singi the Makta, Bokis Nail Training Tama, Sinzagadori, Numit Mangata Rani Sigimanunda. Aduda, Tada Koyi, Sato Bani Sisuya Holabadi, Pagani Kandana Laksabani.
0: But do the young Paina? I don't my cunny bema, warm don't dear. But a shell the sang do ribzala. Shell sang do or a dee nang daddy, shell dee let you go.
2: Kainu, muba ban and all is bo. I quay share late the light any. Sien tungi wadu dee. I quay bema the mine. Don't those are any kaino.
1: Hosang was young. I ain't a fan of a silly devane. I ain't a sieve over that tada quay the gilupa. Power loves a kibble as a diego. My cunny tada. Sing as you lowing coldy, Pazana Tambira may shoot die. Aduga, what came atom the zoo, not silna, till bal mangamu, yum seems in the vine, pickabogum so toweba. Aduga, yum sisu toina, humba suudi, natico tada, agisia, do that tea, but give up the natico.
2: Bima, Matan Kayora dinier, nung tada chair, came to Kumangamaro. Say, Kuba.
0: Nganu sing se chawdra.
3: Ai ma. Sidiam chawi. Kai de ginu sibo.
0: Baba tani. Ima de kai se khage.

0: 이마로 캉데 사이와이디 찡짜라 바로에 가는 사이드 솔럼버니 바바딩이랑 유답다 해 놔라버네네 뚬버호그드리 아도 능가 누싱세 가이드긴 해봐
1: 랑은 꼬나 하이게바.
0: 신야외수 캉데 야우디수 캉데 삐우삐우삐우삐우 너희는 빠들어 필까도 너희는 빠들어 필까도 남자기 뿌리봐 신은 말올라 마 두두두두두 니 뽀짜이 진짜 뭐 그도 미틀리 봐 신어 뭐 신도리 뭐 신어 뭐 신어 뭐 군능네 산 진짜 뭐 세. 남대세 아이 타르기 생감들 거 아이 시도리 하면 그다이들이 이상가 미노시디야
1: 이마
0: 아이 아이고
1: 이마는 기 홍내비 손오기 왕왕으로 떨었거든 거
0: 아니 누가 이다 오라기 이상가비 뭐 이상가비 하면이 까이다 이거 봐
1: 미단이 미는 거 바바는 라고 자락시니 호두 불어 아마 칼레 까이기 러북 모야 되이네 봐
0: 에코이 돈바디 실룸바기 오이라말레 나랑 아힝 할락트리스 이마
1: 나때가 쇼 이마나 바가 타바하면 살루버니라 아두다 이탄타 할락바기 람비두다 파우부바 오도가리 야마다기 보라마 꿀무난 타우리 아두다 아이나 항독가 이행루부다디
0: 나티 아두다 뭐라 아두다 만우 홈시야로 메이와니냐
1: 승아이 코미 이마 보라도 세가이로가 또래 메이와니미
0: 카리노 넝와도 보 마리임 달라이나 드레다
1: 까이다 오래기 제타바 와리시 로이버 파워당 내용도 다코다
0: 세세세세세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1: 아두가디네 이마 아이나 보라도 불럼 짤카이라가 이행보다 아파봐 뭐라 뭐 여러 미완이다. 시메디 카라카나니 칸노 보럭보드디 제타바 라이나 타락보주라 림노 망디에두네. 러북 마야이류다 이탄다 숨 라이에시. 아두가디 쪼록쪼록 또 보기 먹고 숨 따래. 아두대기디 콩반두다 모이 어흠 빠릭빠릭 짤라글레로 미완이다. 아두가디네
0: 아, 내 이름은
1: 아이나
0: 하이라오네, 하이라오네.
1: 아이씨 시디 림나 타바 야드레다 나드나 마닝 탕부디 되기 하오라가 마탕 마탕 망각 잠들어 다 없다고 했다 넘버네
0: 아주디 에코이 돈바나 모이 어흠세 상바다 나랑 아힝시 러북다 둠
2: 마니 마니
0: 기바기
2: 마니 마니
1: 아스 다시
0: 마 황이 에까 유바
3: 아두니드나 누밤 샤이드디야
1: 바바 까얌 꾸이래 톨록바
3: 에이 누밤 샤이드디냐 나부디 너룩싱 싱그다만 남마한가 티그네바 머니 묵다보 그래도 빌린 훈두엄도이노
1: 봐봐
3: 야레보 내가 이제 마부야 팠답니 머놈가 다한 현 야폰티고
1: 야폰티고
0: 마니 봐봐 봐봐 하이도 얌쭈미 아도 나누싱세 가나나 세만도이노 보시보 미락나 드리간다 로첸 허브네 디파이고
3: 에 봐봐 샹바이게 멘토이코 비어빵비야 자쿵기디 죽여보
4: 단자 시오라디 아팡뱅원다 무로이나 타락라니네 하 호찡 부디네 고로바기 두카데기 라우로라 마기네 사이 콜리메암 도로 신미나 시나 하요바니 아 아타이디 아이 캉데고
3: 야 아두불레디 야레 코이 부 나랑 이제 커다디 랭기 군디 또 분이다 오 야우 야우 에 다봐
0: 봐봐
3: 세세세 봐봐 봐 해결로 세 루파스님 싫으냐 꼬는 놈 싫어
0: 호이 봐봐
3: 에이 나 코. 아두가네야 바바기 아약 버칼라가 곡다 암등 디어로 해
0: 호이 봐봐 나사파나 벌로이 신자라게
3: 호호호
0: 아도 아이기수 마사마디 야오라케코
3: 아아 난게 하이네 비두 어리니냐 리사스디 하퍼로이 드로
0: 리차슬라 야라니다 두디 하피나 벌레이리야
3: 아아 삭다지 솔로 솔로

0: 이보 시엘 갔다 봐 얘기했다 보니 이마디 하이딩 아시다 라쿠라 이네 다우리샤 아이씨 거의 마이시 하우스풀 버리 모이자네 야나 하라 없나 꽈가 진 악상 안 가이샤 라이시 보아 이마 이마하기 누구 하우스풀로 파슬라일로 사겔라일로
1: 랑건 고거 랑건
0: 그도록이
1: 뭐 바닥 그네 봐 바닥 만능 만 배야 보나다 멋이지네 엄마 씨 하우스 폰 왕때 이 카이비 와니 티브
0: 제발 오 에이부데 하이비로이다 아두다 이마디 바바는 안만이나 바바나 똥 캣비그도 보니다 이 아도 이마 나사기수 기타피로세 오랜 에이쇼 다오야라디데 마빵이 강아봐 제 아 카라 라빵어 펌어무데네 제일이 허우야바
1: 하이 난가마네 니네 야암 당뇨라보니
0: 그리 하이네 이봐 이봐
1: 어 마이콩 뭐 야드레나 늦디 뽀트 마사마수 후바니 후바니 응 가이도 베이노와 가리 마사 가이도 베이라무르니 오바남고
0: 아씨 이마 코이나 강폰테다 노무노무 기에 펑펑바 하이도니 이마 뽀트 마사기나 카직 아저우바기나 담아다와 야르시 마 바발라이 비로와바시
2: 그이놈의 시디야 이뭉시 얌시이다 아노 원오브 이보 펑나브 레이브로 그이놈아
1: 모이 바바 숭아 시디 양기안타나 라이다 가리 가람발라롱노
0: 오 바바
2: 아오네
0: 퀘이 마기 과나 앙레버신발시나 니겟락바다 사나 포동우마 주공감자바 꼬리 셀라바 야망시나 깍깍 찍고 허락라버디네 봐봐 개놈들 레이러버니
2: 이사기야 레이라이 까띠만바 구룰 후르버 굿두나 둥분나라가 레를 미두나 그런 것이 이디 후범 레이더보
0: 아이 코이 봐봐기디 쿠바 쿠펌 아마디 마이쿠 까범 대기 보디 서스 떠오르가 하이도락바기 보타범 기락범 알리다
2: 아이
0: 이마 바바시 이신 사보 떠오르가네 아무것도 생독비요 나사딩아시 농맥이 신타 티제로 키게 아이 이마 아이 잘리꼬
2: 허이 나빠와이게
0: 바바
2: 셋빠니에드네 셀라티부꼬 나밋나나도 싱나잘로
0: 호이 바바
2: 멘토아 낭낭아시 농안바대기 쌍은 잘 토깁디 허직다 흔들리시나 가라이 동철우리노
1: Moi babagi kupai sel jau de mazalo ai puti bi de isi bo a kari ne teng bang jar uge
2: ai khangi nang hoksi san ru hai bini ne ai ne nang gi hoksi du de san ru ru ai bi ji nang ya de ne ko
1: moi baba i cha na thang ko khong tha i cha na dong khang na si moi babagi yu thak pa jwa san ba si ai na pam de ka ra khan hai khang
2: ai hey nang de i ga man bi ya ru ne Nang nu pi ai nu nu pa kai dong dong da mana ba ya ro i mung ge si gi thau dang yung gi nu pi u bi nu nu bu bam thop ne je nang khang im na tro
1: hari is pu sil la ka da ba nu pa na pu sil lak tra ba da ma pa ma gi thau dang lau ga da ba ma pa na lau bi lak tra ba da ngam mi kai na nu pi da tai na bi ge si ni ne ho nu pi su bi ne ba se ning chan bi on chin bi o moi baba ne ne nupa thuk pi ri ba si bu na te karam ma tang da nupa karam da nupa
2: taning de nang wasu inga ko nu ko
1: lai jaram ba lawin ko ma yam du su loi na sara wan ba de yau kre adu gi su ma thak ta yum si sa ba da ma teng oi na u hai da na pirak pa ka na gi sen thum da gi yo chai tin pau moi baba na hau ba ta ning ne na loi ne lo chen bi ki ba na tra ba na tra ba hau ba ta ning da hau ba ta ning ba da gi lo chen bi ki ba na tra ba aduga chu ish nupi ai na chena ga da bani ga ai na
2: ai o nang die na gi ing won de yam sing ne mi ja wa da adu wo de chu ne noi hok si kan gi nupi jing ne kwa ta ta sa sel la ga noi me blok blok pun jen na ga mai ai da mobile m kin jel la ga single number pian number pian number ka ai na hok si chan ba je yam phat da ta bu ni ni be ma मदु द कोक था द कदम मत महन दिसरो युंगी सतुंग पुक्सु तो न न कोक तो था द ओइबे मा गयाम काने गे यमु
1: होय खैरे सानारि बसि सुने आरे मे द सानाबा न तिए सेल ताली बनि सेन ताली बा
2: ए ए ए ए
1: मुय बाबा होय न ने सेल तप ता खै टिंग ठोक बा

부당도 칸 비렉바 마니푸리 필미스 일란톡서바 마탕시데 로이저레 레디오부터와 영어가 비리바 미우뿐은 없고 탱질 넘겨보 마탐시다 아무거나 하나 타급바 풍독서리 로이드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다 아코기 타비리바 시디나우스 기밍 뿐은 뭐 럭톡 방금서 키드레버소 아우바 카로카 떨마 럭톡서 비기다 보다 타비리바 시그나 북시트사우나 응악비가니 아가스바니 임팔 하우지노 미당이 뿡따라 마카이타레 강라 채널기 아니슈브 토론 파링 로신 자르바 마타 모레클레 하이엔 탕주누 메 줄라이 기탄 쿤망아 아유키 뿡망아 마카이타바 마탐다 채널 하세기 한바 토론 파링 한독사그니 산독사그다바 미터 미디엄 웨이브 소흠니 푸 데스피카 마 킬로헤르츠 산이팔 말푸리 토이 나시기 데 목타디 다비리 부싱기 마팜다기 카이나 야탕 니제리 비노 비르시 자이 힛